几大问题谁跟我讲万人给你拿的啦今年是要个三江干了的我那一滚你拿的啦呀我也没经验的公用的红灯路来免得好的火灵火灵啊谁万军都过来都是公平了不万人也是公平了过来也有军动就把你弄好老运你是行的呢今年呢可以的时候你左右了能阿古的人都有个老师傅啊火灵都命参采就是我这样的工作呢今天火灵我把我求女啊谁也不掌握那你工作也是没用的有火灵来哪里找进哪里都没来我就没能够让那个都可以没来去哪里好工作火灵多火哪是命一直进通来火哪里过量说过量啊还引起我们都灵有帮子我老婆对不起谁参加别好了对你们谁参加对你们爱帮到火灵爱帮妹咯可以那毛了工啊像你讲讲我不好套看你啊要你好讲兄弟讲我不好干呀火灵口火哪是面个图是讲我不好干呀火哪个图讲讲起来中讲我不好随时我安把油量谁当啊可能被多没法打的最近说那种可像也搞了个野中工友我那也搞了个野中工友现住你不认打马古老东八天啊我说要拿多一壶了你来宁壶一度每年将我吹好了你端我呢换跑高粱回度接度在里面的火拿要太阳要五万要都要搞一壶干嘛要马北度啊那北度干嘛就卖你可能不同的男女有给我干嘛要马北度火灵多一样明年好了火灵大户嘛风水天安桥啦咱找马北我签过了业中公里回民度本非北乡的吧江东万土一太阳五万总部都尴尬也得搞留了几个火灵定度女孔归港的要北度但有救我拿搞不下去是啊但我不没有归港我不在没理港我不没理搞个野联盟你水归领路我拿个水归领路专家操场但你女先祖有功没来搞不放你可放你往我做中民专人领路去修一样中考女考了保你的女儿女爱的跑步没那个来有做爱的去结果了给公平反爱光啊要要反爱光总兵啊一起立下嘿讲口口的皮皮的找不到一找反爱光总兵最好进入反啊希望攻击啊丢了进入光复我来我把你讲的我按我的火力太阳好的马里大一头帮你的考虑我没有考虑我啊看你们的光明的经验力也好了本局五个我的训练呀好了本局哦今天被你给都搞了给中文北都太谁被解开那里有回到你五马红利我那些答应干爹进入保地所你的火灵火灵找你东营店的家里的红花路哦其中被两公老师也搞了给行军不忘县官必执行虽然命令多反黑王给我给本局还债太子答应陈佩杰马里五马红利不准造反都围着我公堂造反哪里红老鼠没有那天公堂你都可以念兵攻击明天的攻击出兵所拿过了给新兵地少可能也灭了你不得和他但打你可以参观也做你动弹宝宝宝弄宝反安我你反安我你个都和那毛娃的但是让你的反安我你的高老他没有你的话但估计你可以一样的是三阿姐
난 거는 성놈 부위 새아부렁이 피 적긴데 우동안 거지 안쯤 위는 조조로네 기위보 그다 그러기 이나 새아피 네 집에 이나 새아피 에휴 힘은 상해관 뱅그야 빙빙하베 좀 바리에 기냥해 임무 대지도 한 기후 거러기에 좀 이내 저환 어, 에이, 우리, 호링 장동인 게, 우리, 호롱공지, 호링 이경 때내, 아, 호긴종, 다이백원페이, 이마, 저거가 파방해관. 중궁 훈무, 호링 자원아, 홍유대나니, 호유대나기, 지우거러기, 이라기, 깨우개뱅귀 환자이, 자이래백원에 중궁 훈무, 옹와요! 거러기에 흘뽑는다고 주장 호나대는 어우야라 님평공이 맹호린적간양원 수방호랑유 테마티여 거러기 중배 아웅유야원 주장 애우자가 번호롱 대마린양가 너롱너롱너롱 미러와 이래게 마린키로 예는 띠는 희대배는 나이대 긴대우 동관 증인님 조조 제피랭간원 항화대왕로 치우대의 다혼빙 마우국인배제가요 가우지와이따 단위의 호링아 롱유 소리 건너기의 아조 이렇게 말인 제가 아야 왕호라위 강의 아기 예동웅 동지회야 호나주구 깔자유진아 호린마을에 증인인 조조가 탐나 띠나오나 태우나 생겨 릉제이가나 또이삼내가 왕호 승 긴대우둥관 증인인 후이긴 깽강우원 왕호이 왕호이 왕왕호이 호린마을 띠릴롱유 불이 앙앙하이 캐캐마야 자유인의 누가 왕호야 아야 엉아이나이 혼내 엉보쳐다와 황이람나게 거에이노자와 킹아빙빙 이주리 얼굴이에이나 니가 엉킹아빙빙 이주로야 하하 호이 땅과이토리 땅강태우가울룽잉 女杂帮头老二女孙都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公堂我与女孙带进
弥天齐太会见，剑棒好乱欲存，你为谁怀着玄剑丢枪阵啊？想不到何人单怀何人，刚刚跳头龙烟，不准都请走人。陛下，弥天青龙讲到阿杰中公心慌何措，奉同御高取将。御大，当初那个了个主咋子把那大爷搞那么去听？御大你莫再惊啊，不低取财。哎呀，陛下，搞那个些牛你不认干嘛？姑侬，都马天啊，我们陛下看在他先祖脸头，下个了个五朝名誉。哎，御大。关东人说过，虽干不了的一代重要，命与他财财回京，不低去头，无用多少。哎呀，五老啊，冯公，你五老冯公，你在五进五年，多少年过来给县主，你不认干嘛？古老中怕的啊！你得有将个那个五老，给得五进五年。六女五老何恩，十女归天不？大河边你就来不毛了。河南干哪？哎，哎呀，两只就嘛来走。
我拿走药，我拿走我哪里？对，走的那呀，走自己门。你讲我拿哪有得嘢？你走自己门，谁闹钱？俺有点后悔啦。我走后就话你拉的，忘光，一不对的呀。你后悔这个一个人，就做做万千不可啊。但今天你做做现在分担个你阿弟蛮痛的。哥你你那个跑的那火力你们中阿杰中阿高华多人取向，哥你回到我哩，抢一道菜，火力慢慢饿了，阿杰去阿高，阿弟要扛腰龙，你扛腰龙以前都按青菜搞混兵，扛瓜田我那对的爱扛腰龙的，搞完呢，叫那在火力端样火力拿，红烛鸡哎，打理我那叫那。天啊，你干嘛的？有，我没能也现在个究竟，何人一家也冇落去过了。佮他一路呢，你要尊重我，见老运，工友是冇拿敬我，老运强非常啊，个人独立，退位呀你，但好烦恼吧？好，我恋爱的啊，靠旧个个业中，这里都找冇到，嘿呀，做工人。气味呀，哈哈哈哈哈！老用的错了，哎，昨天我我要花钱，某一心有没有给啦？昨女冷笑，各位来呢？我们个奶奶，是来要关注啥子？我还不知道，注意怎样啊？中午呢，就说。